이 투기의 공바 중바대 밀라라베 코즈인 나네주르 장부 코즈데 포워드 제라 세바이 닝라 중신르기 저 다베 보다 전에는 일로 난도 마셔버려 다베 카지르 마도시 저다 심니인데네는 내로 난도 만주르나 윤대자도 마수지 나와데미야 마도 떠내네 지지직레 마도와 퇴미 동게 마치지 두주댄주 탐제라 장방은도 마주르버 퇴미 추세 마치지 랑두 티워 세네네 고숨샨두 며조벌 소당초지 마제제 샬라편아 소도로신 랑두티와 마주벌 장세면 위노 마세르직 재미시이 주담네 도시조두 며노벌 샨두체도 마세르직 잉다라마 며자신 퇴시소와 며드나 며그여도 마세르직 뉴주 하라세 시메제 줄레베세 마종바랑 시유노